친해 지나면 호세냐 어떻게 이 프리머리 산트리는 그냥 호세 왠지 오비아를 하모다 이제 오비아 우치에미 에베산에 카치로 호세 엔냐오나 냐메데오 에베샤시 냐메 오니오 하모다 엄마 오니에 앵그로포뇽

남이 누가 냐면 아니야 와요 민티민 간소 마이 코트 해와야 마음이 더 반따라와서 미우냐 미칸티라마 사이 애니아더 냐면 사미냐며 아디아와요 이사오 유라이치 냐며 사미 두가

0: 사냐구나. 우리 야구 사냐구나.
1: 에이, 아도노.
0: 미라세.
1: 마, 아도노, 나미소.
0: 예스.
1: 아, 잡아, 와투이. 아도노, 나미소.
2: 아무튼이.
3: 마이트 쥐파.
1: 아바타노. 아뮤.
4: 디기디 브라이타.
5: 디기디 브라이타.
1: 아뮤, 모투미로.
0: 미라세.
1: 마, 와투노, 나미소.
0: 우리 야구 사냐구나.
1: 에라니, 우짜나, 바베.